0: 제지아1번0번디스나노멘테1번타산
1: 디스나노멘테1000제지아1번0번
0: 이스타즈6번디스나노멘테9번타산
2: 디스나노멘테9번타산이스타즈6번

0: 예, 프리미엄 731, 미디어스피 77번 전호.
1: 미디어스피드 201, 나네, 프리미엄 731. 리퀘스트 스피드 225, 예, 프리미엄 731.
0: 예, 프리미엄 731, 러시아 스피드 225.
1: 스피드 225, 프리미엄 731, thank you.
0: 오렌지 라이너 338, 리사람 인테인 포터전.
2: 포터전, 오렌지 라이너 338.
0: 예, 프리미엄 731, 전 라이트 그린 240.
1: 라이트 하이 240, 예, 프리미엄 731.
0: AM Beach 568, down left heading 220.
3: Heading 220, Beach 568.
0: Orange Liner 102, please maintain 11,000. Descend
2: maintain 11,000,
0: Orange Liner 102. AM Beach 568, down left heading 1990, 4 miles on body. Clear to fire left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.
3: Left heading 190, clear left Yankee 16 left approach at Beach 568.
0: Orange Liner 338, down left heading 320.
2: Heading 320, Orange Liner 338.
0: AM Premier 731, down right heading 280.
1: Right side 280, AM Premier 731.

0: 코리아네어 2129 리퀘스트 있어요.
1: 코리아네어 2129 디스턴 마인텐 11000.
0: 아, 디스턴 11000 코리아네어 2129.
1: 제스프링 62 리퀘스트 디렉터 부스.
2: 다이렉트 부스 제스프링 62.

0: 스테레오 컨택 도쿄 레이다 워터제로 대시마 투 제주에 원원제로 쓰리 그때
1: 그래 다이나스티 100 웨이케 데렉토 코펜 리센트 리치 100,000 바이 코펜 향소 스피드 리셀션
2: Left and direct to Copen, then reach 10,000 by Copen, cancel speed restrictions, Dynasty 100.
3: Tokyo, good afternoon, direct 790, flight level 150.
1: Correct, 790, Tokyo approach, Russia. Confirm maintain flight level 150.
3: Maintain flight level 150,
1: track 790. Track 790, Russia. Descent maintain 100,000, KNH 3001.
3: 3001.